0: 아누아누아 치니에 허야
1: 치니에 시
2: 아 소녀 라디오 치니에 아양니 비카타 파얀다라보사 비카타야라라라보사 파얀다라라라보사 미리미사바 비비아오비아노와 이치라
0: 허요
2: Olha minha, olha minha, olha minha, olha minha.

0: 사녀구나. 우리야 그 사녀구나.
1: 에이 아도노
0: 메나스
1: 마 아도노 나미소
0: 예스
1: 아자바 와투이 아도노 나미소
2: 아무튼이
3: 92.5
0: Gloria a su